0: 안녕하세요.
1: 오케이.
0: 네, 뭐라고 하세요?
1: 네,
0: I'll be 29 with a Ren. I can make my way to Red Mountain.
1: Roger. LV 8, 29.